0: 힘을 얻듯 벙거도 선전하. 두서드 에스퍼노우타 더이 널리 벌어줘보야. 이산 우지 셋세리릉 생기반의 냄새리릉 힘을 얻듯 벙거도 선전하. 두서드 에스퍼노우타 더이 널리 벌어줘보야.
1: 덩쿠 라디오 Nagy Kanizsán FM 106,7 A Magyar Zene Rádiója.